비주맘님 다녀가 주셨어요. DK의 별이 될게 도경수 팝콘 범진 사랑하기 전에는 청해 주셨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 목요일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 게 영 별로예요. 집에서 커피 한잔 하는데 내리는 비 보는 거는 좋은데 출근할 때나 출근해서 오는 비는 적응이 안 되네요. 그래도 오늘도 터보니 방송 시작으로 즐거운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라는 게 참 묘하죠. 집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창밖 바라보는 거는 참 분위기도 있고 좋은데 막상 출근길에 맞닥뜨리면 괜히 축축하고 몸도 무거워지는 느낌이죠. 특히나 목요일쯤 되면 피로도 조금 쌓여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아침 방송 함께 하루를 시작해 주신 만큼 오늘 하루는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에 마음까지 처지지 않도록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 같은 기분으로 하루 보내시고요. 주말도 조금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오늘은 좋은 일 하나쯤 꼭 생기면 좋겠습니다. 청해주신 곡들과 함께 편안한 오전 이어가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햄버우님 신청 사연입니다. 노을의 목소리 듣고 계시고요. 허각의 4월의 눈, 다비치 또 온다 또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보형 천국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셔요. 오늘 직원이 외근을 가서 사무실에 혼자 있습니다. 바쁠 듯 한데요. 방송 들으면서 힘내보겠습니다. 잘 들을게요. 네, 오늘 나 홀로 집에 하고 계시네요. 혼자 있으면 뭐 조용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일까지 몰리면 또 정신없이 바빠지기도 하죠. 그래도 이렇게 방송 함께 하면서 힘내보겠다고 해주시니 저도 괜히 더 반갑네요. 목요일쯤 되면 슬슬 피로감도 올라오고 일도 한꺼번에 몰리는 느낌이 있는데 무리하지 말고 중간중간 숨 돌릴 시간 꼭 챙기세요. 혼자 있는 사무실이 오늘 너무 적막하지 않도록 청해주신 곡들과 함께 든든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바쁜 하루 속 작은 여유 하나는 꼭 챙기시고요. 오늘도 기분 좋은 일 하나쯤 생기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행복해져라님 신청사연입니다. 도유카의 웃어 넘기기엔 너무 사랑했던 너라, 키드와인의 별의 노래, 유토의 이 길 청해 주셨습니다. 굿모닝이에요. 오늘 아침도 비가 부슬부슬 오네요. 며칠째 장마 같은 날씨에요. 출근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조용히 음악을 들으니 분짝이 움직였던 아침도 마음이 조금 느려지는 것 같아요. 매일 반복되는 하루지만 괜히 지나간 시간들이 떠오르곤 하네요. 터보님, 오늘도 아침에 이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방송 잘 들을게요. 네, 정말 요 며칠 장마철처럼 비가 자주 내리면서 공기까지 눅눅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아침에는 늘 정신없이 움직이다가도 출근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음악 듣는 순간이 오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속도도 조금 천천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괜히 지나간 기억들이 떠오르는 날도 있죠. 비 오는 날씨가 그런 감성을 더 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렇게 잠시라도 자신만의 여유 느끼는 시간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부슬부슬 내리는 비에 마음까지 젖지 않도록 따뜻한 차처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주말도 조금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도 무사히 그리고 기분 좋게 잘 지나가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신청곡 사연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방송 10시부터 12시 한우로수의 황금막내 우리 스타비님 방송이에요. 스타비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지금부터 많이 전해주세요.

마지막 신청 사연 구름이 썬데이님 다녀가 주셨어요. 박상민 멀어져간 사람아, 이승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윤미래 떠나지마 청해 주셨습니다. 아침부터 흐린 날씨에 뭐 비 소식 이어지다 보니 출근길 번거로울 텐데 비가 계속 내리는 곳도 있고 아직 흐리기만 한 곳도 있겠지만 이런 날 서두르지 않고 안전운행해야죠. 길도 미끄럽고 시야도 흐려질 수 있으니까 이동하시는 모든 분들 여유있게 다니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청곡들과 함께 감성은 촉촉하게 마음은 편안하게 보내고요. 무엇보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하루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힘

하루 짧게 시작한 일주일이라 그런지 시간은 조금 빠르게 흘러온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목요일이 주는 묘한 피로감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며칠 이어진 흐린 날씨와 비 때문에 몸도 마음도 조금 지쳐 있을 수 있는 하루겠지만 오후부터 또 점점 맑게 된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변화처럼 기분도 한층 가벼워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리하지 마시고 잠시의 여유와 작은 웃음 챙기면서 편안한 목요일 보내 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끝까지 안전하고 기분 좋은 하루 만들어 가세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 선물 보내주시고 2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한우루스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스타비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한우루스 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는요, 온 가족들이 되게 일찍 잠들었어요. 퇴근하고 나서 집에 오니까 아이들은 이미 꿈나라에 가 있었고요. 저도 얼른 밥한술 때려 먹고, 아, 잠깐만 누워야지 했는데, 눈 떠보니까 새벽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오랫동안 잤는데도, 개운하다기보다 오히려 몸이 더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부터 아직도야? 아직도야? 하면서 시간을 확인하다가 결국은 그대로 아침을 맞이했어요. 잠도 너무 많이 자면 오히려 리듬이 깨진다고 하잖아요. 몸은 쉬었는데 마음은 아직 준비가 안된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이렇게 푹 쉬어본 하루가 또 앞으로를 버틸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떠신가요?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터보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을 넉넉하게 주시고요. 그 중에서 한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 선곡해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비가 와서 그런지 상쾌하고 깨끗한 그런 아침이에요. 그동안 일어나도 뻐근함이 좀 남아 있었는데, 간만에 느껴보는 개운함이 기분 좋은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호수의 모든 가족분들 상쾌하고 개운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사마님께서요. 인피니트의 Nothing Over, 그리고 101의 We Wanna Go, BTS, 방탄소년단의 봄날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아, 제가 요즘 그 외국어 발음을 좀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특히 한국어에서 영어, 뭐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 이게 습관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 발음이 많이 꼬입니다. 신청곡 잘 들어봤고요. 네, 여러분 모두 상쾌한 아침 맞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김나영, 봄내음보다 너를, 그리고 어반자카파의 코끝의 겨울 함께 해봤습니다. 날씨가 찌뿌둥해서 그런지, 5월이어서 그런지 기분이 좀 다운되는데요. 5월만 되면 가정의 달인데 전좀 힘든 5월이에요. 5.18을 겪으신 아빠가 유난히도 포근하시고 힘들어 하시던 달. 아빠의 나이쯤 되어 보니까 저에겐 가장 아빠가 그리운 5월달입니다. 막둥이 잘 지켜보고 계시겠죠? 또 마음에 묻고 털고 다가오는 6월도 씩씩하게 지내볼게요. 다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세요 하셨습니다. 꿈이 행복한 공간님, 응원합니다. 파이팅! 에피톤 프로젝트,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이어갑니다.

켄바오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에스존업이 가슴 뛰도록 케이윌의 꽃이 핀다. 박효신의 Shine Your Light. 타비님 신청곡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세요. 잘 듣습니다 하셨어요. 네.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 학교 가는 길에 비가 보슬보슬 내리더라고요. 아이가 꼭 우산을 챙기면 그날은 비가 오지 않는다고 투덜댔는데 아침부터 딱 나오자마자 바로 비가 오고 있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가 우산을 챙겨가지고 나와서 간당간당하게 또 학교에 갔어요. 오늘 되게 일찍 일어나서 학교 일찍 갈수 있었는데, 네,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중충하기도 하고 몸이 좀 무거운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는 이제 주변 정리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쉬는 날이긴 한데 지난번에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쉬는 날 그냥 누워만 있었거든요. 오늘은 조금 활력을 불어넣어 보려고 합니다. 햄버거님의 신청곡 이어갈게요.

저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끔 투덜거릴 때가 있습니다. 나 출근하기 전에 빨래하고 가야 돼. 빨래 개고 가야 돼. 밥하고 나가야 돼. 청소하고 나가야 돼.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나는 한 가지만 하고 싶은데 왜 여러 가지를 해야 될까? 이렇게 투덜투덜 거렸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투덜거렸던 그런 시간들이 행복의 겨운 거였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어린 시절에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고, 그때 분명히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셨을 텐데, 난 이제 어른이 돼서 다시 내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고 하니까, 왜 내가 받은 건 생각을 못하고 지금의 상황에서 투덜대기만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게다가 그렇게 무언가를 하고서 출근을 할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퇴사를 앞두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그만 투덜대려고요. 안녕하세요. 오전 일과 거의 대부분 끝내고요. 조금 있다가 밥을 해야겠네요.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습도가 높습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잤는데요. 커피의 카페인 효과로 잠이 오진 않는 것 같아요. 꽁치님께서요. 프로미스나인의 달빛 바다, 비비지의 밥밥, 라붐의 키스키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드실 거예요? 건강식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밥하는 시간도 신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저는요, 그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아, 다 하고 끝내놓자, 이런 게잘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나중에 해야지, 내일 할까? 이러거든요. 아, 저는 이제 오늘부터 게으름 그만 부리고, 바로바로 생기는 대로 다 정리하는 그런 습관에 길러야겠습니다.

행복해져라님의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유의 Love Wins All 다음 곡으로 전해드릴 거고요. 웬디의 Like More 그리고 원유의 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잘 듣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곧 있으면 점심시간이 다가옵니다. 점심시간까지 네 조금 더 힘내보세요. 비주맘님의 신청곡도 준비합니다. 김현식 내 사랑 내 곁에 우디 어제보다 슬픈 오늘 뉴뉴폴 김에 꽃이 피는데 필요한 몇 가지 이어갈게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흑장미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서비님. 어제 오늘 몸이 좀 무겁습니다. 아, 오해 마세요. 셋째 아니에요. 무거워서 게으름을 좀 피웠는데 일어나서 움직여야겠어요. 방송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와우님께서 신청곡 주셨습니다. 아, 이런 곡들을 들으면 저도 힘이 절로만 날 것 같습니다. 마야, 나를 외치다. 서영은 혼자가 아닌 나. 이상은 언젠가는 준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에요. 우리 스타비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많이 여유로울 것 같긴 하지만 아마 밀린 집안일에 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저도 어제 집안 정리를 하고 이제 막 또 버릴 걸 막 이렇게 해놓잖아요. 재활용도 하고 쓰레기를 딱 버리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재활용 버리기는 글렀구나. 그리고 큰 것만 한번 딱 내다버리고 오늘 버리려고 또 쌓아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버리기 시작해서 또 정리를 하고 오늘은 베란다 정리를 해야 내일 에어컨 기사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또 방송 끝나고 바쁠 예정입니다. 자 오늘 12시를 출발해서 2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BN5 엔터테인먼트의 곡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전해드렸고요. 에즈라의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눈 도깨비 OST도 아니고 제목이 왜 저러죠? 네. 자 노래 한 곡만 더 듣고요. 네, 여러분들 신청곡 바로 준비할게요. 아이런의 넌 나의 플레이리스트.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우리 햄바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아까 밖에 나가는 것 같던데 들어오셨나? 아까 퇴장하셨습니다가 떴었거든요. 들어오셨습니까? 밖에서 들으시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화하겠어요. 안녕하세요. 레모나 장미 누나 천공 남개입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 먹으면서 잘 들을게요. 밥 먹으러 갔나봐요. 나이크에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고요. 신청곡은 방탄소년단의 온, 세븐틴의 곡과 NCT 드림의 곡까지 네, 세 곡 댄스곡으로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네, 세 곡 신나게 여러분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저도 나이크 해요.

다음 신청곡입니다. 필사모님 다녀와 주셨어요. 비가 온 뒤로 부산은 시야가 탁 트여있네요. 구름이 조금 낀 맑은 날씨입니다.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날씨가 너무 맑아지면서 왠지 더워질 것 같은 느낌인데요. 또또 방송의 한주 흑장미님, 오늘도 로맨틱한 장미정원 멋진 음악과 함께 걸어봅니다. 이 배경음으로 놓고 말을 하면 말이죠, 저한테 귀에 이렇게 살랑살랑하게 들리거든요. 지금 진영 목소리가 그렇게 들려요. 너무 행복하단 말이죠. 비언 웨이퍼의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소방차에 사랑하고 싶어, 김남길의 너에게 가고 있어 준비해드릴게요.

밖에서요 계란이 왔어요 이런 거예요. 트럭이 지나가면서 뭐래 오뎅도 있고 뭐가 왔대요. 뭐 영광에서 올라온 굴비가 뭐 얼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들을까봐

상당히 민망스럽습니다. 아니, 시골 바닥도 아닌데 자꾸 그런지 모르겠어요. 서울 살 때는 저런 게 없었거든요. 여기 이사 오고 나서는 참 별게 다 있어요. 자, 다음 신청곡 우리 꼬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요즘 도로 공사를 곳곳 합니다. 여기도 해요. 시끄러시겠어요. 아니 저녁쯤 되면 막 드륵드륵거리고 공사하고 낮에는 막 굴비가 왔고 영광에서 올라온 굴비가 맛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다녀요. 또 예전처럼 본인이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녹음해서 틀고 다녀서 종일 얘기해요. 시끄러지겠어요. 여름철 준비하는 건지 저희 세터 마을 동네도 우리 꾸미남님 사시는 곳이 세터 마을이군요. 헌터는 어디 없나요? 헌터는 뭐 잡으러 다니는 거 아닌가? 네, 정문 홈은 도로 포장합니다. 밤에 야경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밤에 야경 보러 세터마을 가야 하나요? 한참 세단장 하고 있어요. 세단장 다음은 또 수원 가야 하나요? 네,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소란의 곡, 어제 다시 새로 나온 곡이죠. 소란의 곡과 커피소년. 네, 이 노래 되게 좋더라고요. 어제 아니 제목이 왜 이러지? 회복 탄력성이 뭐지? 막 이랬는데 들어보는 순간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한경일의 하루를 살아도 난 너여야 참 너여야만 해까지. 네, 제목 참 예쁘죠? 신청하신 세 곡 모두 준비해드려요. 우리 꼬미나님 점심을 맛있는 걸로 네 아주 배불리 드셨다니 다행이고요. 저녁도 잘 챙겨 먹고 더울수록 네, 든든하게 잘 챙겨 먹으면서 또 그 물도 많이 먹으면 저는 물 많이 먹으면 탈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온 음료 같은 거 또 챙겨 갖고 다니시면서 수분 섭취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아님 그대 해피해요. 우리 시아님 다녀가 주셨어요. 희정미님 안녕하세요. 비가 보슬보슬 오네요. 부럽다. 비 좀 일로 보내줄래요? 아 진짜 해가 반짝반짝 빛나요 지금. 엄청 더울 것 같아요. 큰일 났어. 베란다 치워야 되는데 햇볕이 계속 베란다로 들어오면 난 어떡해. 그래요. 식사했어요 우리 시아님? 또 어디 간 거 아니야? 신청해놓고 응? 빨리 나와봐요 시아님. 손 이봐요 여보세요. 또 어디 간 거야 그쵸? 자 우리 시아님께서 청해주신 거 태연의 해피 흐르고 있습니다. 펀치의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러운 눈동자여, 꾸게 괜찮아요 까지 모두 준비해드리고요. 자, 저희 하늘호수 공지 있죠. 6월 16일 개국방송 예정입니다. 애청자분들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호수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녹음해서 저에게 신청곡 두 곡 정도를 적으셔서 쪽지로 10일까지 보내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서 선물도 드릴 예정이고 여러분들 녹음본을 특별 방송 시간에 송출해드려요. 자, 그러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려요.

꽁치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장미님 안녕하세요. 점심에 먹을 밥을 안 쳤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물에 안 불리고 바로 했습니다. 저는 안 불리고 맨날 바로 합니다. 잡곡이랑 섞여서 하는데 잡곡을 많이 넣어도 오랫동안 소진이 안 되네요. 저는 흑미만 넣고 합니다. 조금 너무 또 많이 넣으면 색깔이 까매지니까 조금 넣고

하는데, 뭐, 제가 학장미라서 흥미를 넣는 건 아니고, 그냥 밥이 너무 하얀 게 별로라서요. 여튼 그래요. 저는 커피를 많이 마셔서 웬만하면 점심 식사를 거르려고요. 커피를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로 드시면 되는데. 네, 장미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우리 꽁치님 잠도 제대로 자고 밥도 잘 챙겨서 드시면 좋겠어요. 커피도 네, 많이 드실 때는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좀 드시고 믹스커피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진짜로. 날이 점점 더워져요. 더워지니까 더 몸조심 하시고 몸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신청하신 곳 첫사랑의 숨길 수 없는 마음인 걸 여자친구의 곡과 카라의 곡까지 모두 준비해서 함께 들어요. 오늘도 고마워요.

비주맘님 반갑습니다. 청해요 하시면서 범진의 안녕을 신청해 주셨는데 범진의 안녕이란 곡은 없어요. 그래서 범진의 인사가 아닐까 싶어서 이 곡으로 준비를 해드리고요. 김성민이 아니라 김상민의 요, 서문탁의 3위인 곡까지 신청곡 모두 준비했습니다. 자, 점심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곳은 비가 보슬보슬 내린다고 하고 어느 곳은 해가 쨍쨍한다고 해요. 조그마한 땅덩이에 참 날씨가. 우리 비주맘님 사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가세요.

다음 신청곡은 마오님 다녀와 주셨어요. 아, 그리고 저 신청곡 마감했어요. 다음 방송 우리 이쁘고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이쁜 돌님께서 방송 준비 중이십니다. 앞으로 신청곡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배꼽시계 울리네요. 꼬르륵. 어제 깍두기 담궜어요. 요새 무맛이 괜찮나요? 저도 아, 좀 담궈보고 싶긴 한데 할 일이 너무 많아. 국에 밥 말아서 깍두기랑 호루룩 먹을까 해요.

깍두기 정말 좋죠. 우리 둘째 아이가 깍두기 진짜 좋아하는데, 무맛이 괜찮으면 저도 한번 담가보고 싶습니다만, 지금 정리할 게 너무 많아요. 장미님도 왔자마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자, 김건모의 노래 흐르고 있어요. 아름다운 이별. 이소라의 처음 느낀 그대로. 팀의 사랑합니다. 까지 준비해 드릴게요. 깍두기, 저도 좀 주문 안 될까요?

마지막 신청곡은 행복해져라님께서 다녀가시면서 흑장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빠르고 발음도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혼자 이렇게 급하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급한가 봅니다. 점심은 먹었습니다. 우리 해몽님도 드시고 오셨죠? 시원한 차 한잔 하시면서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크래커의 천 네, 흐르고 있고요. 아월의 오아시스 준비합니다. 고야의 할 말이 없어까지 모두 준비해드리고 저는 마지막 인사 들고 올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우리 돌림 방송 준비 중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밥 먹느라 못 들었대요. 제가 뭐라고 했죠?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또 뭐라고 했더라? 지성과 미모와 모든 걸 다 갖춘 우리 이쁜 돌림 방송 준비 중이십니다. 자, 이쁜 돌림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담아주십시오.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오나유의 어제 아이라는 곡이고요. 저 마지막으로 유아정의 나는 반딧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터보님 시간에 이거 신청했는데 태국 영화 OST로 불렀대요. 유아정이 너무 이 노래는 워낙 좋아서 이지훈이 부르던 김호정이 부르던 네 또 누구였죠? 원곡 중식이 말고도 누가 있었죠? 헷갈리네 또. 네, 여튼 누가 부르든 정말 좋은 노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여러분들과 이 시간 또 함께 나누고요. 저는 내일 방송이 또 있죠. 네, 내일 2시에 누가 좀 대신 해주면 정말 좋겠어요. 네, 너무 바쁜데 계속 방송이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아요. 자, 내일 2시에 방송, 내일 너무 바쁠 것 같아요. 오전에 에어컨 고치러 오시고 네, 오후에 방송하고 방송 끝나자마자 영화 보러 갑니다. 내일 쇼타 씨 우리 진영 보러 가요. 내일은 더 바쁜 하루가 될 것 같네요. 내일 2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올게요. 예쁘고 귀엽고 상냥하고 상큼하고 네, 너무 친절한 우리 돌림과 함께 즐거운 시간 이어가세요. 오늘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쁜 돌입니다. 목요일 오후 2시예요. 다들 식사는 많이 하셨나요? 네, 혈당 스파이크가 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들 졸지 마시고 조금 신나는 곡으로 텐션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앞전 방송 갈수록 목소리가 이뻐지는 우리 장미 언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은 저 이쁜 돌과 함께 하실게요.

인간관계에서 행복해지려면 불필요한 갈등은 적당히 넘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사람이 내 어깨를 툭 하고 살짝 부딪히고 지나갔다면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붙잡아서 실랑이를 하는 게 더 맞을까요? 모든 갈등은 악의를 갖고 생기는 게 아니라 어쩌다 우연히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간 그 사람은 나를 흔들만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기는 갈등은 그냥 강물처럼 흘려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인간관계가 조금은 더 편안할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가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하나 너무 신경쓰고 집착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가볍게 넘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휘둘리지 말자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가볍게 넘기고 둥글둥글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우석만큼이나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다며 대화방에서 쩌렁쩌렁하게 말하고 있는 우리 햄버원님 신청곡입니다. 오늘은 눈이 땡그란 김민정님을 건드렸군요. 안녕하세요, 이쁜 돌루나. 방글방글합니다. 김민정 다음으로 이쁜 우리 돌루나 천국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따분할 수 있는 시간에 신나는 곡으로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쁜 돌림. 오후에 일 처리할 게 있어서 잠깐 동사무소에 갔다 왔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꽃미나님 다녀가셨습니다. 요리조리 참 바쁘시네요. 오늘은 행정 업무도 보셨나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끼니도 잘 챙기시고 화이팅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서만님, 한일호수의 예쁜 엔돌핀 충전기 이쁜 돌림 2시간 동안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오늘도 예쁘디 예쁜 곡 3곡을 청해 주셨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로 다들 힘들어하는 시간에 신나는 곡 함께 연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신청곡 함께 듣고 저는 잠시 볼일을 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을 땄습니다. 사회복지사 실습을 마무리하면서 소감문에 이런 말을 적었었거든요.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 받고 싶은 서비스가 곧 지금 내가 해야 될 서비스인 것 같다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할 때 구구절절 나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필요한

내용들을 알아서 척척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조금 느려지고 조금 외로워지고 누군가의 관심 하나에도 마음이 참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바라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닐 겁니다. 내가 하는 말에 귀찮아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 따뜻하게 내 이름 한번 불러주는 사람, 아픈 곳은 없냐고, 밤새 무슨 일 없었냐고 내 안부 한번 물어봐주는 사람. 결국 사람은 돈보다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훗날 받고 싶은 그 따뜻함을 지금 우리 부모님도 똑같이 바라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을까 하고요. 효도 또한 어쩌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훗날 내 자식에게 받고 싶은 효도를 지금 내 부모님께 먼저 하는 것. 바빠서 미뤄뒀던 전화 한 통, 무뚝뚝해서 못했던 표현 한마디,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쳤던 부모님의 시간을 이제는 조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늘 우리를 기다려주셨는데 우리는 왜 항상 나중으로 미루게 되는 걸까요? 세월은 생각보다 빠르고 부모님은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게 참 쉽지 않죠? 짬도 안 나고. 그래도 오늘만큼은 언젠가는 헤어지가 아니라 지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자식에게 받고 싶은 효도, 그것이 지금 부모님께 해드려야 될 효도입니다.

이쁜돌님 안녕하세요. 맞점 하셨죠? 후덥지근한 게 습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눈치 보여서 에어컨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이제 여름 시작인데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방송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행복해자라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비가 온 뒤 제법 화창해졌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뭐 좀 습하진 않고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너무 좋네요. 갈수록 전기세가 오르고 있죠. 그래서 더더욱 에어컨 하나 트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일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덥지 않은 여름이 되었으면 하는데 또 더워야 제맛인 게 여름인 것 같아요. 행복해자라님 더위 조심하시고 남은 시간도 좋은 음악과 함께 화이팅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분돌님. 3년 쓴 아이폰이 가끔씩 화면이 꺼져서 본능적으로 국산품처럼 툭툭 때려쳤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켜지고 이놈 참 신기해요. 에라이 중국산인가 봅니다. 불안불안하게 얼른 신청사연 쓰고 잘 들어요 하시면서 달빛바다님 다녀가셨습니다. 아이폰 유저시군요. 저는 지금 갤럭시 플립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핸드폰 바꿀 때는 아이폰으로 한번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그렇게 사진이 이쁘게 나온다면서요. 잘 사용이나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3년밖에 안 쓴 핸드폰이니까 살살 잘 달래서 좀 더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신청하신 곡 함께 할게요.

화는 습관입니다. 제일 만만하고 편안하고 화를 내도 큰 지장이 없는 곳에 화를 제일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날 떠나지 않으니까요. 왠지 가족에게는 화를 내도 나를 떠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편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습관이라는 것은 쉽고 편안하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짜 모습은 낯선 곳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드러난다고 하죠. 밖에서는 말 한마디도 참 이쁘게 하면서 정작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는 짜증과 날카로운 말부터 먼저 내보내고 있다면 진짜 잘못된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은 밖에서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편한 사람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나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더 친절해야 한다는 것을요. 결국 한 집의 분위기는 사소한 말투 하나, 작은 배려 하나가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집은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어야지 누군가의 감정을 견뎌내는 곳이 되어선 안 됩니다. 특히 가족들이 나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일은 정말 안 될 일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메아리처럼 또 다른 따뜻한 말로 돌아오게 되는 것임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여쁜 돌루이 날이 화창합니다. 따숩네요 하시면서 차미슬님 다녀가셨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과, 제가 너무나도 시집가고 싶었던 사과 농장 사장님인지 아드님인지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만 안 했어도 이슬님을 어떻게 해보는 건데 아쉬운 마음이 아주아주 큽니다. 신청하신 곡 들으시면서 사과 반일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중에 두 곡 준비했습니다. 긴 거 하나 빼고

이쁜놀림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나의 꽁치님 다녀가셨습니다. 오랜만이죠? 나의 꽁치님. 상추, 부추 수확하고 약간의 은행 업무를 마치고 다시 대기 중입니다. 저녁에도 바쁠 것 같습니다. 이쁜놀림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힘나는 오후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하셨어요. 어제였죠? 새벽 배송으로 오는 커피를 형님에게 들키지 않고 방으로 잘 옮겨놓는 007 작전 성공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맛있게 드시는 일만 남았네요. 오늘 수확한 상추 부추로도 맛있는 저녁 만드셔서 든든하게 잘 드셨으면 합니다. 신청하신 곡 준비할게요.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정암님, 안전운전 하고 계시죠? 신청하신 곡은 제가 죄송하게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닉네임 중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시니까 이유와 유주가 부르는 행복지수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주자주 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희가 다가오는 6월 16일에 방송국 개국 특별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방송국에 하고 싶은 말이나 축하한다는 말이나 뭐 한마디씩 핸드폰으로 음성을 녹음해서 흑장민님께 보내주시면 6월 16일날 특별 방송 시간에 본인의 음성이 하늘호수 방송국에 울려 퍼질 겁니다. 청취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겨오셨나요? 다들 다음 방송 이어주실 악마님과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였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개었네요. 어제 하루 종일 흐리기더니 제가 있는 곳은 밤에 비가 오더라고요. 저녁 잘 때쯤에 비가 오더니 아침에는 이제 후덥지근한 날씨가 조금씩 개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운 날씨가 쭉 이어진다고 하는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전방송 우리 이쁜 돌림 방송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 출발해서 7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곡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겹치는 곡들이 있어서 제가 센스 맞게, 센스 있게 낀 거 넣었어요. 고칠 생각하지 마요, 우리 꽃미남님. 왠지 고칠 것 같은 우리 행복해져라님하고 꽃미남님하고 마음이 통했나 봐요. 같은 곡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싸 그랬어요. 네, 자,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우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지금 선곡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햄버거님의 선곡 이어서 전해드리고 저는 사연을 한 번에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네, 햄바오님의 천국까지 듣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마 누나 천국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외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이 대신 외근을 갔거든요. 아, 외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이 대신 외근을 갔거든요. 잘 들을게요. 땡땡이 치러 간 거죠. 오늘 외근 갔다 바로 칼퇴근하려고. 형, 제가 다녀올게요. 네, 그냥 사무실 지키고 계세요. 하면서 그 친구분하고 그 직원분은 띵까띵까 외근도 가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하실 겁니다. 우리 햄버거님은 외근 못 가는 대신에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묶여 있어야죠. 퇴근 시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언제 퇴장하는지. 네, 오늘 날씨가 후덥지근하네요. 끝까지 화이팅 하면서 좋은 노래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우리 필사만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퇴근 알람 악마님, 방송 열심히 들으면서 퇴근길을 나서 봅니다. 벌써 퇴근하시는 건 아니죠? 외근이 멀리 갔다는 거예요, 우리 햄바오님. 드라이브 갔나 보죠. 청주요? 좋은 데 갔네요. 청주 좋아요. 엄청 시골이었는데 요즘 엄청 변해가지고, 가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네, 사연 듣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차가 없어서요. KTX 타고 갔어요. 좋았겠네요. 아유. 네, 우리 또 필사마님은 7시 출근해서 3시에 퇴근한다고 합니다. 오, 빠른 퇴근 좋아요. 벌써 집에 도착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도착하셨을 것 같은데 날씨 많이 후덥지근하죠? 덥죠? 샤워 먼저 하고 아직은 에어컨 틀기에는 아까워요. 선풍기 틀어놓고 좀 쉬면서 저녁 준비합시다 이제. 우리 필사마님도 그래야 사랑받아요. 저녁 준비도 하고 청소도 좀 하고 네 환기도 좀 시켜놓고 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청해주시고 전해드리면서 그리고 간간이 대화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보냅시다.

네, 꽃미남님께서 안녕하세요, 영마 누나.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날씨가 변덕스럽네요. 날씨가 사람 마음처럼 변덕스러운가요? 변덕스러운가요? 사람 마음처럼 변덕스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짜증났다가 좋았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변덕스럽죠? 살짝 더워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변덕스러운 날씨, 이제는 날씨가 변덕 없이 꾸준할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꾸준하게 저희를 더위로 인도할 것 같습니다. 우리 꽃미남님, 더욱더 건강 신경 써서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청해주신 곡 중에 윤성곡 남았네요. 온다 태평곡은 우리 행복해자라님 청곡 때 같이 전해드리고 윤성과 함께 좀 비슷한 버전으로 골라봤습니다. 세곡 듣고 나오도록 할게요. 남은 시간도 변덕스러운 날씨와 싸우지 말고 화이팅 합시다.

네, 행복해설아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주말이 다가오니까 괜히 마음도 조금 가벼워지는 하루네요. 우선은 바쁜 일을 끝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퇴근까지 악마님과 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함께할게요. 아, 프로젝트 오늘 끝났나요? 아, 그럼 또 한동안 한가한 시간을 보내실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주말도 성큼 다가왔네요. 벌써 목요일이에요.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바쁘지 않는 업무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해주신 곡마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꽁치님 반갑습니다. 양마님 안녕하세요. 이제 저녁 일과 시간이네요. 오늘은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밤늦게까지 좀 한가해, 밤 늦게서야 좀 한가해질 것 같, 한가해질 듯 합니다. 양마님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다, 학교에서 오면, 바빠질 것 같습니다. 밥도 먹여야 되죠. 목욕도 시켜야 되죠. 숙제도 봐줘야 되죠. 좀 저도 늦게서야 좀 한가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늦게 한가해지죠. 그러면서 편안한 저녁 시간을 보내죠. 네,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네, 해야 할일 미루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네, 적당한 선에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되는 일이면 내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꼭 오늘 끝내야 되는 일이면 오늘 끝내시는 게 좋겠죠? 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남은 시간도 바쁘지만 마음만은 기분이가 좋은 시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when it come in.
1: 네,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오랜만에 다녀가셨네요. 시원한 노래로 청해 주셨는데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바닷가 찾는 분들도 많을 거고 계곡 찾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머지 않았어요. 네, 수박 들고 계곡 갈 일이 머지 않았어요. 네,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청해 주신 곡 시원하고 시원하게 듣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햄바오님께서 다시 한번 다녀가셨네요. 청해요, 잘 들을게요. 참, 저 바보 같죠? 왜 SG Wannabe I'm Missing You가 영어로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영어로만 찾고 있었을까요? 네, Missing You. 뭐, 오늘 트리오예요. Missing You. I'm Missing You. I'm Missing You 노래 제목들이 참 많은데, 청해주신 세 곡.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퇴근 시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슬슬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5시 52분 이제 퇴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화방에서도 대화 나누면서 퇴장하시기 전에 인사 나누는 분들 계세요. 우리 분명히 행복해져라님, 악마님 잘 듣고 갑니다. 저녁 만나게 되시고요. 내일 만나요. 내일 데이트요 하면서 우리 행복해져라님이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늘도 아미님 많이 바쁘신가 봅니다. 네, 조만간 퇴장했습니다. 뜰것 같고요. 또 우리 햄버거님께서 누나 잘 듣고 갑니다 하면서 또 퇴근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음악을 듣고 계시면서 퇴장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조심해서 퇴근하시고요.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오늘 와우님이 많이 바쁘신가 봅니다.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조만간 까꿍 하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나오시겠죠? 네, 세곡 이제 사연으로 해서 전해드릴 텐데, 우리 꼬미남님께서 한번더 다녀오셨어요. 꼬미남님, 안전운전하고 계시죠? 저 우기님, 저 아직 잘 들어요. 조만간 퇴근하겠네요. 많이 바쁜가 봐요. 제 시간.

때가. 그래서 대화방이 조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조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마 누나. 두 번째 시청합니다. 오늘따라 콜이 조조합니다. 콜이 조조하면 저랑 같이 놉시다. 콜이 많을 때도 있고 조조할 때도 있고 또 쉴 때도 있고 하겠죠. 조조한 날 좀 더 쉬면서 조급해 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요일 금요일 오전 오후 수고하세요. 내일 우리 꼬미남님 봉급날이죠.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남은 시간 조조하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스타마님의 사연입니다. 두 번째 다녀갑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잘 듣겠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필사마님도 함께 해주시는 이 시간이 고맙습니다. 저녁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여러분들도 안전운전 하면서 즐거운 퇴근길 한우로스 방송국에서 함께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사마님의 청곡이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선곡했던 곡을 송출해 드렸어요. 이어서 우리 필사마님의 청곡 듣고 마지막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 구름이 선데이님께서 청해 주신 곡 이어서 전해드리고요. 저는 이제 슬슬 마무리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우리 예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예요. 예쁜 사연과 청곡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예나님과도 상큼한 저녁 시간, 톡톡 튀는 저녁 시간, 앙증맞은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일.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저녁 7시입니다. 해는 조금씩 길어졌는데 이 시간쯤 되면 낮의 열기는 한풀 꺾이고 바람도 제법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낮에 초름처럼 덥다가도 저녁이 되면 신선한 공기가 스며들어서 괜히 산책 한번 나가고 싶어지는 날씨죠. 퇴근길 창밖으로 노을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집에 도착해서 오늘도 끝났다 하고 한숨 돌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하루 잘 버틴 우리에게 거창한 위로보다도 시원한 바람 한 점, 좋아하는 노래 한 곡, 그리고 이렇게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

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급한 일도 복잡했던 생각도 잠시 내려두시고요. 편안한 음악이랑 함께 천천히 저녁을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함께 볼까요? 안녕하세요. 예나예요.

2026년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옛날 드림 콘서트 5월 28일이에요. 전 시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언제나 발랄하고 우리 깜찍한 낭만님과 함께 하셨어요. 저는 발톱료 받아서 7시부터 9시까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참여를 못 빠져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inlive.co.kr 접속하셔서요. 저희 왼쪽에 메뉴가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의 가요 카테고리, 랭킹의 실시간 카테고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여기는 한디로즈 방송국. 신청곡 남기실 수 있는 공간도 문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중간에 초록색 동그라미 버튼 보이시죠? 클릭하시고 예나프로 신청곡과 사연 넘겨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방송국은 대중적인 가요로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띈 트로트나 힙합, 랩, 가사의 영어가 반 이상인 곡들, 트로트의 곡이나 전시간에 송출된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가든 가수의 음악은요, 딱 한 번만 전해드리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우리 은진님께서 더운데다가 스트레스가 되게 심해서 입맛이 없어요. 채팅방에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때가 절호의 타이밍, 살뺄 수 있는 타이밍. 같이 뺍시다. 이렇게 입맛 없을 때는 굳이 뭘 찾아 먹기보다는 그냥 이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녁 7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낮 동안 분주했던 거리도요, 조금씩 여유를 찾는 시간인데요. 창문을 열어두면 들어오는 바람이 괜히 기분이 좋고 밖에서는 저녁 냄새 같은 게 살짝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계획한 걸 다 해낸 분들도 계실 거고, 아, 오늘은 좀 정신이 없었다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하루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이 시간은 잠깐 멈춰서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마음의 속도도 조금 천천히 맞춰보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저녁에 편안한 음악 선물 함께 해볼게요.

우리 첫 번째 이야기부터 만나볼게요. 오늘은 우리 꿈미남님께서 제일 먼저 1등. 안녕하세요 예나님, 저녁에 피크타임. 피크타임이라 후달달 다녀갑니다.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셨는데 피크타임이요? 진짜로? 지금이 피크타임 맞는 거죠? 봐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신청곡들도 분위기가 아주아주 제대로입니다. 못된 여자처럼 톡 쏘는 매력있는 노래부터 나쁜 놈의 신나는 에너지, 그리고 다시까지 이어지면 딱 저녁 시간에 주름도 날려주고 기분도 업 시켜줄 플레이리스트가 될 것 같아요. 바쁜 시간에도 잠깐 음악으로 쉬어가는 여유 챙기시고요. 남은 저녁도 힘내서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응원 가득 담아서 신청곡들 신나게 이어드려 볼게요. 파이팅!

성미급단 노래가 먼저 나갔습니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고 노래마저 전해드려볼게요. 다음 사연의 노래 필사마님께서 오셨어요. 역시 콘서트는 저녁이 메인이죠. 예나님의 상큼깔끔한 진행, 멋진 음악이 함께하는 드림 콘서트. 듣게 끊고 앞자리 착석 완료. 감사히 두 시간 즐겨보겠습니다. 앞자리에 잘 계시는 거 맞죠? 이번 신청곡들은 한 곡 한 곡이 다 감성이 제대로 담겨있는 노래들이네요. 먼저 신청해주신 노래 바비킴의 사랑 그놈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바비킴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와 담담한 감정선이 정말 매력적인 곡이죠. 사랑이 끝난 뒤에도 쉽게 잊지 못하는 마음을 참 현실적으로 담아낸 노래라 누군가는 추억처럼 듣고 누군가는 공감하면서 듣게 되는 곡인 것 같아요. 특히 밤에 들으면 목소리 자체가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더 깊게 빠져들게 되죠. 이어서 함께하는 노래는요, 조간우가 부르는 다시 내게 돌아와 라는 노래인데요. 조간우의 노래는 첫 소절만 들어도 바로 분위기가 달라지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개의 섬세하고 가녀린 음색 덕분에 애절함이 더 크게 전해지는데요. 이건 역시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가 분명한 곡입니다. 특히 라이브 무대에서 들으면요, 감정 몰입이 정말 대단해서 역시 조간우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곡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해 주신 노래 박정훈이 부르는 먼 날에 라는 노래입니다. 90년대 감성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반가워하실 곡인데요. 박정훈의 시원하면서도 묵직한 보컬이 인상적인 곡이죠. 이 노래는 제목처럼 먼 날이라는 단어가 주는 아련함이 참 크게 느껴지는 곡이에요. 예전 추억이나 지나간 인연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만드는 힘이 있어서 밤시간 이 감성과도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화려하게 신나는 무대라기보다 좋은 목소리와 깊은 감성이 천천히 객석을 채워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편안하게 기대 앉아서 끝까지 함께 주시리라 믿어요.

잘 지내셨나요? 퇴근하면서 외부에서 잘 들을게요. 수고하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햄다운님. 잘 지낸다는 인사 한마디에 괜히 더 정겨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퇴근길이신가 봐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바깥 공기 맡으면서 듣는 방송은 또 느낌이 좀 다르죠. 차 안이든 이어폰 속이든 오늘 신청해주신 노래들이 퇴근길 분위기를 참 따뜻하게 채워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희망해주신 노래 오혁이 부르는 소녀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오혁만이 담고 있는 담백하고 쓸쓸한 분위기가 더해져서 원곡과는 또 다른 감정을 유지하고 있죠. 특히 드라마와 함께 큰 사랑을 받으면서 누군가의 추억 한 장면처럼 남아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조용히 길을 바라보면서 듣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는 노래예요. 두 번째로 희망해주신 노래는 이적이 부르는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제목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라는 가사가 참 많은 사람들 마음에 오래 남아있죠. 힘든 날에도 괜찮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말해주는 느낌이라 퇴근길에 들으면 하루의 피로가 조금은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이적의 진심 어린 목소리도 정말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해 주신 노래는 박보람이 부르는 해와동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들을 때마다 오래된 골목길이나 학창시절 풍경 같은 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곡이에요. 박보람의 맑고 따뜻한 음색 덕분에 원곡과는 또 다른 풋풋한 감성이 느껴지는데요. 특히 저녁 시간대에 들으면 괜히 마음 한편이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노래죠. 오늘 퇴근길도 안전하게 들어가시고요. 밖에서 듣고 계신 그 시간에 좋은 음악들이 편안한 동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들 감사히 잘 전해드려 볼게요.

이 로고송요 들을 때마다 정리하는 거죠. 다음 사연은 우리 꽁치님 오셨어요. 예나님 안녕하세요. 배가 별로 안 고프길래 저녁 식사 간단히 하고 마트에 가서 계란 두판 두부 두모 사와서 냉장고에 집어넣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고추장도 많이 사야 한다고 했어요. 오늘도 반가웠고요. 즐겁고 신나게 방송하시고 행복하고 깊은 밤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마트 다녀오신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괜히 일생 브이로그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배가 많이 고프지 않아서 저녁도 간단히 드시고 마트에서 계란 두 판이랑 두부 두모까지 든든하게 채워오셨네요. 냉장고에 먹을 게 채워져 있으면 괜히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오늘 신청해주신 신청곡 분위기는 완전히 밤감성으로 전해주셨어요. 차가을이 부르는 지울 수 없던 그날 밤이라는 노래를 시작으로 해주셨어요. 차가을의 노래들은 특유의 담백한 이별 감성이 참 매력적인데요. 이 곡도 제목부터 이미 분위기가 깊죠. 조용한 밤에 혼자 듣고 있으면 지나간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느낌이라 감성적인 밤 플레이리스트에 자주 들어가는 곡이기도 하죠. 이어지는 다음 곡은 펀치가 부르는 그때 우리라는 곡입니다. 펀치 특유의 섬세한 음색이 참 잘 살아있는 노래인데요. 드라마 OST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을 만큼 한 장면처럼 스쳐가는 추억의 분위기가 참 예쁜 곡입니다. 펀치 목소리는 밤공기랑 잘 어울리죠. 조용한 시간에 들으면 감정선이 더 깊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해 주신 노래는요. 지세이가 부르던 차라리 그대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곡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울컥해지는 노래죠. 후회와 그리움이 섞인 감정을 담담하게 풀어내는 노래라서 가사 하나하나 곱씹게 되는 곡인 것 같아요. 잔잔하게 시작해서 감정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분위기도 참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마트 다녀와서 편하게 쉬고 계시는 그 시간에 좋은 노래들이 함께하고 있네요. 냉장고도 든든하게 채우셨으니 마음도 편안하게 오늘 밤도 행복하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하는 지금 시간 8시 16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우리 오랜발의 은지님께서 전해주셨어요. 예나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 있기 너무 힘들어서 팔공산에 왔어요. 지금은 스타벅스에서 샌드위치에 아메리카노 시켜놓고 앉았는데 조용한 게 너무 좋네요. 남은 시간도 잘 들어요 하시면서 전해주셨어요. 오늘은 집보다 팔공산으로 떠나셨군요. 가끔은 이유 없이 집 안에만 있으면 답답하게 느껴지는 날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바람 쐬러 훌쩍 나가는 선택이 생각보다 큰 기분 전환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조용한 팔공산 분위기에 스타벅스에서 샌드위치랑 아메리카노까지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잠깐 풍경 보면서 음악까지 함께 듣고 계시면 오늘은 정말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 제대로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분 목소리 너무 오랜만에 듣겠다. 케이윌이 부르는 사랑까지 난다요 라는 곡이요. 케이윌 특유의 애절한 감성이 진하게 담긴 곡이죠.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오히려 조심스러워지는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한 노래라 듣고 있으면 괜히 마음 한켠이 먹먹해지는 곡이기도 하죠. 다음 곡으로 희망해 주신 노래는 너무너무 유명한 곡이라 임재범이 부르는 너를 위해 라는 곡인데요. 임재범 특유의 폭발적인 감정 표현과 묵직한 목소리가 정말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한 소절만 들어도 분위기를 단번에 바꿔버리는 힘이 있는 곡이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인생곡처럼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요. 후렴으로 갈수록 깊어지는 감정선은 언제 들어도 인상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주신 곡은 여운이 부르는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이라는 곡이에요. 여운 특유의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노래 분위기를 더 아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남게 되는 감정을 담담하게 풀어내는 느낌이라 오늘처럼 조용한 공간에서 듣기 참 좋은 노래죠. 팔공산의 선선한 공기랑 커피 한 잔 그리고 좋은 음악까지 함께하는 저녁이라니 오늘은 정말 쉬어가는 하루가 되실 것 같네요. 남은 시간도 편안하게 함께해 주시고요. 조용히 잘 쉬다가 들어가시길 바래요.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예나의 드림 콘서트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이니님 앞으로 신청곡 올려주시면 돼요. 다음 사연은 우리 선인의 초원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누나 하시면서 예나 누나 안녕하세요. 회사 일이 바빠져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새벽 출근입니다. 대신 일찍 퇴근해서 누나 방송 들을 수 있게 됐어요. 날씨가 슬슬 더워지고 있네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주름배달 예약입니다. 새벽 4시 반에 눈 뜨는 바람에 아이코 새벽 4시에 눈이 떠져요? 저는 한참 자고 있을 시간인데 누나 방송 지름할게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토원이긴 하지만 적금 통장이 두둑해질 때까지 버텨봐야죠. 젊었을 때 기회라. 그래도 요즘 들어 배달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하시면서 전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새벽 출근 정말 쉽지 않은 일정이잖아요. 새벽 4시 반에 눈 뜨셨다는 말만 들어도 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지 상상이 되네요. 그래도 일찍 퇴근해서 방송 들을 수 있게 됐다는 말에 괜히 반가움과 여유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체력적으로 더 힘드실 텐데 파스트원으로 버티고 계신다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생 또다. 그래도 적금 통장 두둑해질 생각하면서 버틴다는 말이 참 현실적이면서도 멋있어요.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스스로 다잡으시는 모습에서 오늘 하루도 처음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게다가 요즘 배달 단가가 조금씩 오르는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현장에서 체감되는 분위기도 있나 봐요.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피곤할수록 더 조심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은 방송

들으면서 잠깐이라도 뭔가 마음 편하게 쉬어가시길 바라볼게요. 이 친구는 투잡을 하는 친구인데요. 본업이 있고 투잡이 있는데 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니 몸이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몸 잘 챙겨주세요. 아셨죠?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옛날 드림 콘서트 다음 신청곡과 사연은 우리 꼬맹이 정인님께서 오셨어요. 오늘의 신청곡 21의 내가 제일 잘나가,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시죠? 비어레이퍼의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까지 신청합니다. 저녁은 챙겨 먹고 방송하시는 건가요? 수고하세요 라고 전해주셨어요. 오늘 저녁이요? 안 먹었어요. 별 생각이 없어서 안 먹었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뭐라도 먹어야 되나 생각해보고 먹던지 해야겠습니다. 네. 이 시간 졸음도 날려주고 분위기도 확 살려주는 음악들 빠르게 만나볼게요.

오늘 마지막 신청곡과 사연은요, 지금 타조 가고 계시는 귀여운 악마님의 사연입니다. 밤낮으로 일이 끝이 없네요. 지칩니다. 노래 듣고 싶어요. 퇴근한 지 2시간도 안 돼서 갑자기 파주갑니다. 살려주세요. 아니 무슨 퇴근했는데 일을 또 시킨대요. 그것도 파주로 왜 보냈을까? 운전 조심하셔야 돼요. 사장님 나빠요.

오늘 희망하신 노래를 모두 다 전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다는 못 전해드릴 것 같고요. 지금 듣고 계시는 김우주의 편지 그리고 이어서 태양의 목소리까지 전해드려 볼게요.

어느덧 오늘 함께할 시간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도 바쁜 하루 끝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퇴근길에 함께해 주신 분들, 그리고 지금 어딘가에서 열심히 하루를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한 마음 전해요. 유난히 정신없이 흘러간 하루였어도 좋은 노래 한 곡에 잠깐 웃고 방송 들으며 잠시 쉬어갈 수 있었다면 그걸로도 오늘 하루는 충분히 잘 보낸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남은 밤은 조금 더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 이동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들어가시고요. 오늘 하루 고생한 몸과 마음도 꼭 쉬게 해주세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이니님과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이나였습니다. 빠이빠이.

낮에는 제법 후덥지근한 열기가 느껴지다가도요, 신기하게 이 시간이 되면 창문 틈으로 선선하고 또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곤 합니다. 계절이 소리 없이 변해가는 걸 밤 공기가 먼저 말해주는 것 같죠. 네, 이렇게 좋은 초여름밤, 네, 그냥 보내기엔 조금은 아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람을 타고 흐르는 멜로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우리들의 기억들, 단조롭던 일상의 반짝이는 초록빛 풍경을 더 해드리는 네, 또한 오늘 밤 여러분의 고단함을 시원하게 식혀줄 노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네, 5월의 청량함을 담아 시작할까요? 이 밤의 쉼표, 이니의 가요 풍경 출발합니다. 1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갈까요? 뮤직 큐!

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세이적으로 접속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세이 라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라이브 쪽 역시 인라이브 라디오, 스마트폰으로도 인라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신청곡 남겨주실 곳 인라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내 음악 신청 게시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니의 가요 풍경 11시,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우리님들의 신청곡과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 서로의 네, 음악 신청란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풍경지기이니님 오셨습니까? 부산의 야경은요, 비가 온 뒤엔 시야가 확 트여서 멀리 있는 물체도 보일 정도입니다. 비가 시야도 트이게 해주고요, 거리도 깨끗하게 해줬네요. 네, 멋진 음악과 또 이니님의 수준 높은 진행의 하모니, 가요 풍경 오늘도 두 시간 감사히 즐겨보겠습니다.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을. 네, 지역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온 곳도 있긴 하겠는데요. 네, 비 피해는 없으시겠죠, 모두가. 네, 아무튼 우리 필사마님, 그래요. 비 온 뒤는 정말 깨끗하죠. 하늘도 굉장히 맑고 또 거리는 깨끗하고, 네, 더불어 멋진 풍경을 선물로 주고 갔네요. 그래요. 아무튼 멋지고 행복할 때 또 우리의 마음도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내일은 또 더울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 시원하면 그걸로 되는 거겠죠. 네, 오늘도 편안하게 마무리하고요, 멋진 풍경과 함께 또 좋은 음악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되는 곡은요, 도요 한시의 늦은 안부. 네, 이후에 너는 나의 별이야. 이승철 씨의 소리쳐. 네, 이 곡도 오랜만에 함께 들어보겠네요. 잘 듣겠습니다.

네,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니 누나. 네, 반갑습니다. 네, 6월에 레벨 42 찍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말까지는 48까지 찍고요. 2027년도 50 레벨 달성 목표입니다. 수고하세요. 파이팅! 이제 그대 입맞춤의 여자가 이제 네, 그래요. 레벨 올리는 거 괜찮죠. 근데 9라는 숫자가 완전히 최악. 네, 최악의 숫자죠. 네, 아무튼 뭐 목표를 정해놓고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래요. 아무튼 아자아자 파이팅! 그대여 나 허락할게요. 네, 오늘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이요, 석천동 끼쟁이의 성현식. 네, 리메이크 곡이네요. 팀도곡의 정국구 그리고 안예은의 데니. 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다 생소해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이니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지 반갑습니다. 정말 무지무지 반가운 거 맞죠? 네, 옷을 얇게 입고 있으니까요. 서늘한 기운 때문에 춥네요. 마땅히 먹을 만한 것도 없어서 저당 라떼 커피 두 병째 마시고 있습니다. 아이고, 뭘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네, 오늘은 뭐 대체적으로 좀 시원했던 것 같긴 한데, 저도 지금 방송을 하면서 창문을 살짝 열었더니요, 찬바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꽁꽁 닫고 있거든요. 그래야 더운 것보다는 시원한 게 좋은데 말입니다. 뭐 여름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너와 함께 할래요. Forever with you. 네, 우리 꽁치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다이아의 왠지, 이 곡은 좀 전에 전해드렸고요. 레드벨벳의 행복, 에이프릴의 팅커벨까지 함께합니다. Sometimes you gotta be bold.

네, 좋은 노래는 혼자 들을 때보다요. 누군가와 함께 들을 때 그 감동이 배가 된다고 하죠. 네, 지금 제 앞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하루의 조각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습니다. 네, 그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두 시간을 함께하고 있죠. 네, 우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 하늘호수 방송국 이니의 가요 풍경이에요. 네, 지금 시각 10시 3분을 막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니와 함께하는 시간, 네,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이니의 가요 풍경 2부 시작했고요. 우리의 스위트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시계는 유난히 조용해. 식어버린 커피 한 모금도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은 사람, 또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방송.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대우주 최강 매력쟁이 나의 소울메이트 이니 누나 방긋 하트 꽁.

네, 어제 볼 일은 잘 보고 다시 오지 않을 목요일. 네, 하루 건강히 잘 보내고 오셨는지요? 네, 목소리 들으면 알죠. 여느 날과 똑같이 좋습니다. 되는 순간 오늘은 괜찮은 날 별일 없어도 좋아. 아침 일찍 나가서 연장근무 마쳤는데요. 애매한 시간에 끝이 나서 한 시간을 더 올려주나 했더니 안 올려주네요. 유유. 아, 병아리 눈껏만큼한 수당 모으는 재미로 연장을 하는 건데, 그쵸? 약간 빈정상한 채로 집에 내려오는 길에 빵 쪼가리 먹고 씻고 어영부영 하다 보니 9시가 다 되어가네요. 그래도 우리 이니 누나 방송 온전히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에 위안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나를 먼저 챙겨도 돼. 네, 악당한테 당해서 속상한 마음 우리 누나 방송에 기대어 힐링해봅니다. 아이고, 그래도 힐링이 된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토닥토닥. 네, 5월 한 달도 무지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반갑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하트 꽁꽁꽁. 네, 우리 스위트님 뿐만 아니라 비롯한 모든 청취자분들, 네, 5월 달 한 달 고생 네, 고생 많으셨어요. 아껴주는 날 오늘은 괜찮은. 네, 맞아요. 연장근무 한다는 건 그렇잖아요. 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당을 1.5배를 받는 그 재미가 쏠쏠한데, 네, 아깝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더의 낮과 밤의 틈에서 너를 생각해, 진호의 이 순간을 간직해, 엔츠의 예쁜 너니까 까지 함께합니다.

이니 언니 신청해요 하시면서 우리 꼬맹이 짱이님 다녀가 주셨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해용까지. 네, 우리 정희님도 목요일 잘 보내고 있나요? 또 내일만 지나면 또 주말이네요. 내일부터 주말이라고는 하죠. 요즘은 금요일에. 그래요. 한 주도 기분 좋게 보내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랄게요. Hi.

같아서. 네, 청해 주신 곡이요. 밤하늘의 별을. 네. 아, 더 리슨. 이 곡은 허각, 켄, 권진아, 뭐 전상근, 안녕, 뭐 그 외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했네요. 더 시즌 5 해서 함께 잘 들어볼게요. 이 시리즈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 여러 가수들이 해서. 네, 이해준 씨의 곡과 그리고 김나영 씨의 아직 난 그날의 사랑까지 함께합니다.

제시간에 마지막으로 다녀가 주신 우리 국수 공장장님 반갑습니다. 시계를 보다가 네, 요즘은 만두피 노예로 오시네요. 그래요. 네, 오늘 하루도 많이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조금 선선한 날씨여서 괜찮을 듯 한데 이제부터는 앞으로 더위랑 싸워야 하죠. 그래요. 아무튼 늘 건강 잘 챙기고요.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언니 그래 내 사랑해. 네, 신청해 주신 곡은요,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서율의 우리 시계, 현대화, 의미 좋은 안녕이 어딨니, 해비의 늘까지. 네, 세 곡 함께합니다. 감사히 잘 들을게요.

하루의 끝에서 누군가의 마음에 잠시라도 머물 수 있었다면 그걸로 참 따뜻한 밤인 것 같습니다. 좋은 노래는 오래 남고요. 좋은 사람은 문득 생각이 나듯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기억 속에 잔잔한 여운으로 남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가 없는 곳, 내가 없는 곳, 다시 내일은 오늘보다 더 웃는 하루 되시고요. 지친 마음은 음악에 살짝 맡겨주세요. 밤길 조심히 걸으시고요. 잠드는 순간까지 편안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니와 함께한 가요 풍경, 오늘의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니님과 더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네,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아본다 너의 맘 하나 감싸지 못해 네, 오늘도 여러분의 풍경 속에 머물다 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잘 자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수요일이라 그랬죠. 수요일은 임시 공휴일, 네, 쉬는 날이죠. 네, 쉬는 날 저는 방송이 없습니다. 6월 2일, 네,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늘호수 24 라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슨 이벤트냐고요? 신청란에 보시면 공지 있어요. 공지 보시면 참여해주세요 라는 공지가 있어요. 6월 16일날 개국 방송 예정입니다. 애청자분들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늘호수의 하고픈 이야기를 녹음해서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너무 길면 안 돼요. 간단한 녹음본과 신청곡을 적으셔서 우리 흑장님에게 쪽지 주시면 됩니다. 정성 가득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송출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가능한 많이 송출해드리겠지만 그 중에 세 분을 선정해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6월 10일까지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공지가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인사할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나니 인사드릴게요. 예, 좀 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이니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달이 또 시작하자마자 빨간 날이 반짝반짝 예 보이네요. 예, 나니의 가요 비타민도 6월 시작하자마자 3일 6일 연작으로 3, 6, 7 369, 369도 아니고 367, 367 예, 연속으로 쉬게 되네요. 여러분들과 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사연을 녹음해서 하늘호수에 하고 싶은 이야기 녹음본으로 해서 우리 흑장님한테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니까 하늘호수가 6월 16일날 개국했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6월 16일이 개국이라니까 개국 특집으로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평소에 신청 안 하신다는 분들도 아 나도 목소리 예쁜데 안 예뻐도 괜찮아요. 안 예뻐도 괜찮으니까 이쁘면은 샘날 거고 샘날 거예요. 예, 아니고 농담이고요. 목소리 이쁘든 안 이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야기 녹음해서 꼭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인나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들로 대중적인 가요로 선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시간 처음으로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오전 오후 배달 별로였어요. 저녁에 조금 바빠요. 한밤 12시에 퇴근할 것 같아요. 콩인 산책 꼭 해야 되고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어제는 이슬비가 내려서 이슬비가 내려서 그냥 지나갔는데 오늘은 날씨가 선선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콩이 산책 꼭 다녀오시기 바라겠고요.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조정석이 부르는 특별할 거 없던 세상에 널 만나 모든 게 좋았어. 그리고 에이블의 천천히 여름, 우혜린이 부르는 내 마음 히아신스. 제가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가 히아신스거든요.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하얀색 이렇게 있던가? 근데 향이 다 달라요. 너무 예쁜데 향을 맡으면은 진짜 향도 되게 오래가요. 향 여운이 좀 오래가는데 아쉬운 점은 빨리 시든다는 거. 아무튼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의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화이팅!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늘호수 24 나눔의 가요 비타민 함께하고 계시죠. 전예지의 꽃눈 이라는 곡과 펀치의 아름다운 날들 이어 사랑스러운 눈동자요. 예, 두 곡 함께 할게요.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저당 라떼 커피 마시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핫바 6개와 썬칩 과자 한 봉지 사왔습니다. 핫바 2개 전자레인지로 데워서 흡입하고 나니까 좀 살만하네요. 배고플 때 핫바 2개 추가로 먹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밤 시간 보내세요 라고. 예, 우리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아, 저도 핫바 되게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휴게소 가면은 핫바는 꼭 필수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징어? 들어가 있는 핫바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 4개를 사는 것 같아요. 제가 핫바를 좀 되게 좋아하는데 편의점에 가면은 잘 안 사게 돼요, 핫바를. 근데 휴게소만 가면 핫바를 한 그거 다 내 거. 그리고 오징어 굽고 오징어 먹고 그리고 감자. 감자하고 또 뭐 있지? 갑자기 생각하니까 안 나네. 아무튼 제가 잘 먹는 것 중에 하나 핫바. 우리 꽁치님도 좋아하시나 보네요. 예, 신청하신 노래 지하의 지독하게 가슴 아픈 사랑, 종아에 떠날 거면 날 사랑하지나 말지, 허각과 정은지가 부르죠. 이제 그만 싸우자. 새 곡 함께 하겠습니다.

만두피 노예님, 반갑습니다. 나니 누나 수고하세요. 라는 사연과 함께 정 PT의 아직 안녕이 힘든 주호의 우리의 안녕, 신현 누가 부르는 때가 되어 헤어진 것뿐이죠. 라고 세곡 담아주셨어요. 신장단이 조용하니까 금방 당하죠, 오늘은? 예. 힐링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고요. 희망하신 노래 준비해 드릴게요. 먼저 나윤건이 부르죠. 한 번도 하지 못한 말 재선곡으로 듣고 우리 만두피 노예님의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12시가 다가오네요. 시간 참 빨리 가죠. 예, 아마도 좋은 노래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빨리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신청란에 우리 행복하자 1님. 예, 다녀가셨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신청해요. 좀 시끄럽진 않을까 염려스럽네요. 분위기는 조금 안 맞으면 말씀하세요. 바꿔 드릴게요 하셨는데 뭐 괜찮아요.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노래니까 신청하셨겠죠? FD 아일랜드의 지독하게, CN블루의 직감, 에이트의 잘가요 내 사랑 함께하겠습니다. 행복하자 1님,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철님 다녀가셨어요. 신청하신 노래죠. 원투의 못된 여자, 마이티 마우스의 나쁜 놈, 터보의 다시 세곡 함께 하겠습니다.

제시가 마지막 사연 소개합니다. 꼬맹이정이님 다녀가셨죠? 나니 언니 신청합니다. 수고해요 하셨는데 그나저나 우리 정이님 감기가 너무 오래가서 어떡해요? 마음이 아프네요. 정말 옆에 있었으면 병원에 데리고 가서 링거라도 마치고 싶을 정도로 감기가 너무 오래가는 것 같아요. 저도 감기가 되게 오래갔는데 요즘 좀 괜찮아졌어요. 저는 가끔 알레르기라고 해야 되나? 알레르기처럼 한번 기침하면은 계속해서 하면서 훌쩍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그러다가 괜찮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 미정이님은 아직도 감기와 씨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건강 괜찮아져야 될 텐데 여름 되면은 날이 더워져서 감기 낫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병원 가서 약을 한 번 더 타올까? 이런 생각도 하고 알레르기 약을 한번 먹어볼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 꼬맹이정이님도 병원 가서 링거라도 한 대 맞고 오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신청하신 노래 정은지와 규현이 부르는 우리 사랑 이대로 송지은과 알렉스의 연애세포 황가람이 부르는 가지 말라고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다니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요. 난이 물러갈게요. 우울했던 일, 슬펐던 일, 짜증냈던 일 모두 잊고 편한 밤 되시고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따 밤 11시에 여러분들 또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우리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면서 물러갈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우로 시작히 난이었습니다. 쇼다문 내려갈게요.

가득한 기억 가슴 속에 가득한 추억 만남 이별 또 다른

하늘호수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점 더 오릅니다. 낮 동안 외출하실 때 모자나 양산으로 볕 차단 잘 해주셔야겠고요. 자외선 차단제도 수시로 덧발라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서울 16.6도, 부산 20.3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큰 폭으로 오릅니다. 낮 동안 서울과 대전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경남 서부 내륙에는 늦은 오후 한때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 구름이 거의 지나지 않으면서 강한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일부 남부 지역은 위험 단계가 예상됩니다. 덩달아 충청과 호남, 경남과 제주는 오존 온도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장시간 야외 활동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계속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28도, 휴일에는 서울 30도, 포항은 34도까지 치솟아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물 자주 마시는 등 폭염 대비해야겠습니다. 한편 6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고 있는데요.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우리 스타비님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우루수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에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한우루수 방송국 보이는데요. 채팅 누르고 대화방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원 연필 아이콘 있습니다. 연필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주시면 되고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 J-POP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을 하셔도 선곡이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 안 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중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곡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사연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곡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와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의 중심 한우루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DK 디셈버의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김종국 KCM의 I love you, M2M의 missing you 청해 주셨습니다. 터보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는 죽순 수확을 갔다 왔어요. 안 좋은 소식이지만 죽순 수확량이 줄었습니다. 대신 몸은 아주 편해졌어요. 아, 지금 죽순 손질 작업을 해야 합니다. 터보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죽순 수확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네요. 수확량이 줄었다는 소식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몸은 편해졌다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하지만 또 기다리고 있는 손질 작업 생각하면 쉬운 일은 또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부지런하게 하루 시작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십니다. 청곡들 들으면서 작업하고 조금이나마 좀 덜 지치는 기분 좋은 시간 되면 좋겠어요. 금요일인 만큼 한 주 동안 쌓인 피로 잘 털어내고요. 오후로 갈수록 더워진다고 하니까 수분 잘 챙기면서 무리 없이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필사마님 신청 사연입니다. 김재환의 달팽이, 이승철 아마추어, 하연우 돌덩이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터보님, 금요일입니다. 한 주도 빨리 가지만 한 달도 참 빠르게 가네요. 다음 주면 6월입니다. 2026년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환점에 와 있네요. 한우로수 가족분들께서도 2026년 시작하면서 세운 목표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후회 없는 남은 6개월, 6월 보내시길 바랄게요.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예, 한 주도 빠르고 한 달도 더 빠르고 예, 2026년 시작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 코앞이네요. 실감이 잘 안 나요.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만큼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도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아침인데요. 올해 세웠던 계획이나 목표들이 잠깐 흐트러졌더라도 아직 남은 시간 충분하니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한우로수 가족분들도 필사마님 말씀처럼 남은 2026년의 시간들을 좀 더 의미 있고 후회 없이 채워 가셨으면 합니다. 6월 마무리해야 하는 날이라 뭔가 분주할 것 같지만 편안하게 금요일 마무리 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흑작비님 신청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어제 늦게 잠들었는데 일어나는 시간은 똑같네요. 뭐 그런 거죠. 오늘은 아침에 에어컨 기사가 올 거고 방송하고 나면 영화 보러 갑니다. 막내랑 진영 나오는 쇼타씨의 마지막 출장 보러 가요. 몇 년 만에 극장 가는지 모르겠어요. 정의한 더 너츠의 내게도 사랑이 올까요. 조정석 특별할 것 없던 세상에 널 만나 모든 게 좋았어. 순순히 참 다행이야. 정해주셨습니다. 늦게 잠들어도 늘 비슷한 시간에 눈 떠진 거 보면 몸이 완전히 생활 패턴에 적응이 됐네요. 피곤해도 또 하루 시작은 알아서 척척 해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에어컨 기사 방문에 방송 끝나고는 막둥이랑 영화관 데이트까지 일정이 알차네요. 몇 년 만에 극장 나들이라 더 설레겠어요. 특히 좋아하는 배우 나오는 영화면 보는 내내 더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오랜만에 영화관 분위기 즐기고 좋은 추억 하나 만들고 오길 바래요. 영화관 간다 그러길래 그 군체인가 그 영화 요즘 잘 나가는 것 같던데 그거 보는 줄 알았더니 진영 영화 보러 가는 거였군요. 아무튼 좋은 시간 되세요. 오늘도 화이팅!

와우님 신청 사연입니다. 자작은 타풍경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아이유 내 손을 잡아 빅마마 사랑해요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터보님 불금입니다. 대체 휴일로 일주일이 금방 갔어요. 다음 주면 벌써 6월이고요. 본격적으로 더위도 시작되겠네요. 올여름 많이 덥지 않게 지나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내일 사전투표 가능해요. 투표일에 바쁘신 분들은 미리 콕 찍고 오세요. 방송 감사하고 다음 주 뵐게요 터보님. 내일도 되는군요. 오늘 다음 방송 바다비님 방송이라던데 제가 꼭 바다비님 방송 때마다 꼭 계란 사러 간다고 뭐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은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일 가면 되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휴일이 끼어 있었던 한 주라 그런지 유난히 더 빨리 지나간 느낌이네요. 정신 차려보니 벌써 6월 앞두고 있고 이제 슬슬 본격적인 여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어요. 해마다 여름 더위가 만만치 않았는데 올해는 좀 덜 덥고 지나가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는데 늘 역대급 더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전투표 얘기 해주셨어요. 일정 때문에 본투표 바쁜 분들 미리 시간 내서 소중한 내 한 표 행사하고 오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챙겨주는 말씀이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죠. 불금 기분 좋게 보내시고 주말도 편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반갑게 다시 뵐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네, 비주맘님 신청 사연입니다. 원래 DK의 별이 될게로 청해 주셨는데요. DK의 곡이 아까 한 곡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대신 예, 제이세라의 버전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도경수의 팝콘, 범진의 사랑하기 전에는 까지 청해 주셨어요. 금요일이에요. 너무 좋아. 오늘도 화이팅해서 일해버립니다. 아침부터 터보님 방송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겠습니다. 화이팅! 금요일이라 그런지 그래서도 기분 좋은 에너지가 느껴지네요. 한 주 열심히 달려온 끝이라 더 반갑고 신나는 마음이 드는 아침이죠.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시작하는 만큼 일하는 시간도 조금은 더 가볍고 즐겁게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침부터 함께 해주신 한우로수 방송이 비주님의 하루에 작은 힘과 웃음이 되면 좋겠네요. 청해주신 노래들과 함께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금요일답게 마음만큼은 여유롭고 가볍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명한 하늘처럼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세요.